싸우며 거비 헤이 으하 어서 여기 구나 들어와다 내 몸 야를 빵 오냐미에이 메다와세 오냐미에이 니와에이 오냐미에이 니가 부어

예수 뛰는 애모노 겉털덩이나 겉토 막패체맹이나 패무 가세 원이 아끼네 보이네 자원기 강화 자원기 강화 아타보미 라시오 우파다 자우지 아예이 아주네 베프레네 원이 바치는 And you wake up and talk. Now, so that's what's wrong.